위로브의 흘러흘러 허유미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주말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문을 열었습니다.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리고요.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배송해드리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샬롬 CCM 앞으로 사연 보내실 때 문자 참여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죠. 샵 7997번 장문 사연 또 사진 첨부해서 보내실 때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 공짜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돼요. 유리정은님께서 청하신 존영 하나님의 사랑 God is love 요 곡 함께 나누고요. 오은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비가일님 청하신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창문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이 곡도 함께 하고요. 닉네임 추억님께서 청하셨던 헤리티즈 메스콰이어 좋으신 하나님까지 다섯 곡 함께 듣죠.

헤리티즘 에스콰이어 조우신 하나님, 닉네임 추억님께서 청하셨던 곡이었고요. 앞서 창문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그리고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아비가일님께서 청하셨던 곡 들었습니다. 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유리정은님께서 청하셨던 존영 하나님의 사랑까지 다섯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장례를 마치고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면서 어머니가 참으로 보고 싶다는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처남이 갑자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자고 말했습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데 처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얼굴 속에 어머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싶을 때 서로 바라보며 어머니께 다하지 못한 것을 해주면서 지냅시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찡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있으니 서로 바라보면서 어머니를 기억하고 위로하며 잘 지내자는 말이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형제, 자매의 얼굴에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를 보듬어주는 건 먼저 세상을 떠난 고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추석입니다. 가족들이 보고 싶은 모습이 담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보듬어주는 명절 보내면 좋겠습니다.

0: 김길용 아바 아버지 방금 함께 나눴고요. 소리엘의 시편 133편 그리고 조준모의 그의 생각, 위러브의 아버지를 닮아 있네까지 네 곡을 이어서 쭉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곽주환 목사님의 칼럼 보고 싶은 얼굴이라는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예,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나누는 그런 명절 연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함께 했고요. 자, 주말에 함께한 샬씨 오늘 끝곡은 옹기장이 라이브 음반 중에서 온 땅이여 우리 주의 성령이 준비했습니다. 전하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문혜형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1: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아멘! 아멘! 자, 우리 힘차게 손뼉치면서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서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지나치던 동네 공원인데 어느 날 특별하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처럼 연휴 때 보이는 공원 풍경 어딘가 조금 달라져 있죠. 운동하고 산책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곳이 조금은 한산하고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취미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일상의 풍경이 신선하게 다가오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우리 동네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내일까지 연휴 동안 여러분도 충전의 시간으로 보내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이번 추석 연휴는 좀 짧아서 더 분주하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많이 분주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다녀가고 또 다녀오고. 명절이 그런 맛이 있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좀 쉬실 수 있길 바라면서 첫 곡, 김대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였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이어서 지선의 목소리 들려드립니다. 충만.

한홍재 목사가 부른 나의 영원하신 기억, 찬송가 435장 긍휼하심님의 신청곡이었고요. 멋쟁이님의 신청곡 이어집니다. 세움, 알리, 김브라이언, 손승현, 연이엘, 윤형빈, 신효선, 한수지가 부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범키가 불렀고요. 4913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혼자 큰 결단을 내리고 독립적인 자아 형성을 위해서 혼자 여행을 가기로 한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멀리 러시아로 떠나는 아들, 조금은 염려스럽지만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믿음으로 아들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있습니다. 특히 요즘 청년들 독립이 중요한 단어거든요. 독립하지 못하는 걸 또 오히려 걱정을 해야 되고요. 아드님의 결정, 이 결단 응원하고요. 또 언제나 위에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조찬미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김수지가 불렀습니다. 아롱별님께서 시집간 딸아이가 명절 때 주문하는 음식이 있어요. 쇠고기 장조림, 오이지 무침, 식혜, 그 익숙한 맛이요. 어머니는 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죠. 주님께서도 늘 그러하셨지요. 어머니와 또 하나님과 닮은 마음, 주고 싶은 마음. 이번에도 맛있게 먹는 따님을 보면서 아마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을 겁니다. 엄마 엄마 이 곡 들려드리려고 준비해놨습니다. 송정미가 부릅니다.

나를 키운 건 엄마의 밥, 엄마의 땀, 엄마의 시간. 참 나중에 이런 걸 알게 돼요. 엄마의 밥 전은주가 불렀고요. 송정미 엄마 엄마까지 함께 했습니다. 1부 끝곡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전도단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0: 계절이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에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풀과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와 함께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한 아버지의 두 딸로 자라며 단순한 경쟁심을 느꼈을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한 남편의 두 아내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언니에 대한 라헬의 경쟁심은 질투와 시기로 발전합니다. 얼마나 질투가 났으면 죽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였을까요? 질투나 시샘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감정입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나 엘렉트라 컴플렉스처럼 인간은 부모조차 경쟁 상대로 느끼는 존재입니다. 질투나 시기 자체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겉으로 초연한 척하거나 내면을 잘 다독이고 있을 뿐입니다. 간절하게 갈망하지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질투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인간인지를 질투가 나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문제는 질투나 시기, 분노를 통한 자기의 정당화입니다. 라헬은 질투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편의 잘못으로 돌려버립니다. 아들을 낳게 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습니다.

일가나의 아내 한나입니다. 그녀도 남편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격분시키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다는 것도 라헬과 같습니다. 한나라고 왜 질투가 없었겠습니까? 그녀는 브린다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밥도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라헬은 본인의 질투를 사람에게 쏟아놓기 바빴지만 한나는 자신의 서름을 하나님께만 고스란히 쏟아놓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질투와 시기는 하나님이 다루셔야 합니다. 내가 다스리려다 보면 결국 질투가 나를 다스리고 맙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질투가 나를 통제할 때 사용하는 채찍과 당근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주인이라는 출발선상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안내하시고는 나의 모든 결핍을 끝없는 사랑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토요일 2부에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송문섭이 지은 바쁜 하루 잠깐 묵상 중에서 시기심을 어떻게 다스릴까라는 제목의 글 나눴고요. 나 여기 엎드려 헤븐 포에즈 그리고 이제 나 주 앞에 엎드려 힐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황인학님이 신청하신 찬송가인데요.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윤상은이 부릅니다.

윤상은의 목소리로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들었고요. 주님의 숲을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사라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사랑 이야기가 부릅니다.

사랑 이야기가 부른 주님의 숲 그리고 소울싱어즈 앨범에서 완전한 사랑 들었습니다. 김홍봉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신청하셨거든요. 이 곡 나무자전거 앨범에서 들려드릴게요.

찬미워십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전에 향기로운 나무가 부른 우물가의 여인처럼이었고요. 히즈윌 앨범에서 믿음이 필요해 이어지는 곡입니다.

조수아와 많은 물소리 워십이 함께한 우리의 만남 속에라는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 끝곡은 방송 시작할 때 쉼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끝곡을 쉼으로 준비했습니다. 남은 시간도 쉼이 있는 충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띄워드려요. 김희석이 부르는 쉼.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종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1: 변화란 180도의 전환으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려다가 괜히 애만 쓰고 아무런 해결점도 찾지 못하는 때가 더 많았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과 행동을 약간씩만 조정하는 2도 변화를 통해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깨진 창을 고치고 작은 액자를 채우고 운전대를 2도 정도만 돌리는 작은 일들 말이다. 존 트렌트의 2도 변화 중 일부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83장 나의 마음의 근심 구름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 작곡자는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교장을 지냈던 맥케이 박사로 알려져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이 찬송의 성경적인 배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는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이 누가 있을까.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줄 이 누가 있을까.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초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이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할 이 누굴까.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자는 내용의 찬송 찬송가 83장 나의 마음의 근심 구름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남자 중에 남자 주인혁입니다. 얼마 전 대전의 어느 야학에서요 특별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15명의 학생들이요 가족과 선생님들의 박수 속에 꿈에 그리던 졸업장을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는 81살의 나이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검정고시 연이어 합격한 만학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떠난 지 60년이 넘었지만 마음속 배움의 꿈을 끝내 놓지 않으신 거죠. 배움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오늘, 어제 못다한 꿈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스스로를 멈춰 세우고 있었다면 오늘 작은 걸음 하나 다시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배우는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니까요.

네, 정말, 네, 배우는 것, 그것만큼 젊게 해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완전 공감합니다. 자, 추석 연휴 보내고 있죠? 어제와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추석에 있었던 추억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신 것, 네,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웃고, 함께 코끝 찡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 또 오늘, 어제 많이 드셨나요? 네, 좀 오늘은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수아 감사 찬송 지선 주의 은혜라 임바울의 똑바로 보고 싶어요 듣고 자 본격적으로다가 여러분의 사연 나눌게요.

똑바로 보는 분별력이 너무 필요한 시대. 또 명절에도 친척들 만나서 정치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답답해도 하지 마시고 말을 꺼내도 받아주지 마세요. 그래야 이게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좌우 여야 얘기 시작하면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이라 참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그냥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고 생각이 다르다고 헤어지거나 미워하면 안 돼요. 그냥 생각이 다르다고 쿨하게 인정해주고 이제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의 추석 사연과 함께 오늘도 예 여러분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살아오면서 있었던 추석의 에피소드와도 여러 얘기들로 함께 꾸며봅니다. 오늘은 시인이신 오솔향님이 시 같은 너무 예쁜 말을 써주셔서 이걸 한번 낭독해 드리려고요. 처음 사연으로. 송편 빚는 날, 그러니까 설날과 추석을 함께 생각하는 거죠. 추석 마루에 할매, 할배 송편 빚느라 옹기종기 할매 송편 나란히 나란히 솔잎 깔고 둥글둥글해 할배 송편 삐뚤삐뚤 콩알 삐죽 밤알 삐죽 지켜본다. 여덟 눈 손자 손녀에게 이건 그냥 돌 조약돌 까르륵 자빠진다. 송편 채반이 뒤집어진다. 이야 참 너무 재밌어요. 네 할매 할배 손녀 둘 그럼 눈 열서 여덟 개 맞고 아 그러니까 송편 추석 맞죠? 좀 자꾸 추석 설날 다 하나 그러다가 예아참 오솔량님 어떻게 이렇게 그 즉석에서 이런 시들을 우리 봤던 날 그대로 바로 올려주신 거거든요.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킵 해놨다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뭐 우리가 꼭 시인 아니어도 그렇게 추석의 일상 움직이는 그림을 보면서 작은 며느리 뒤뚱뒤뚱 어찌해야 몰라 땀방울 송알송알 큰 며느리 열심을 다하며 마당과 안방을 뛰어다니네. 아, 이거 말이 되나? 아무튼 뭐, 그렇게, 뭐, 시조래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네요. 자, 심플리포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마르지 않는 샘에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크룩스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도 많이 하셨죠. 저는 그냥 우리 어릴 때야 뭐 모이면 작은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노래 참 이 찬양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현아임맘님의 사연입니다. 어릴 때 큰 집에 추석 명절 보내러 가면 사촌 오빠들 따라 논에 가서 메뚜기를 잡았어요. 구워서 먹을 거라고 먹을 거라고 막 뛰어다니며 열심히 잡았는데 오빠들이 구워서 다 먹고 다리만 추더라고요. 다리는 아닌데 이제 몸이죠. 저도 먹어봤어요. 벼메뚜기. 먹을 수 있는 건 벼메뚜기거든요. 아버님이 낚시 갔다가 민물 낚시의 대가였는데 그러면 이제 논 이런 데서 메뚜기를 잡아서 기름에 볶더라고요. 근데 먹는데 요즘에 뭐 새우 말린 거 있죠? 그 맛이었어요. 제 기억엔. 그러니 이때 얼마나 가난한 시절 이게 제 생각에는 진짜 맛있는 간식이었을 텐데 이 나쁜 사촌 오빠들 아 그때 먹을 게 없으니 또 먹다 보면 동생 주려고 했다가 다 들어가 버리죠. 어? 없네. 이런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많이 우셨나요?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브라운 워십이에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그리고 아이자이 61이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박진희의 축복의 통로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0: 축복의 통로에 이어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좋은 시작 찬양 듣고 왔습니다. 명절, 네, 어제와 오늘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신 추석 명절 추억의 얘기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1부 끝곡은 옹기장이 온 땅이요. 또 우리 주의 성령이 들으면서 여러분 계속 안전운전하고 계시죠? 아빠 등 좀 때려도 귀 좀 잡아당기세요. 이렇게 하면 안 졸리세요. 안 졸리세요. 2부에서 만날게요.
1: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감사와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0: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주혜경의 하늘 소망으로 9월 26일 예, 명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저도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신 명절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하늘 소망이 있으니까 또 그립기도 하고 마음이 한켠이 그렇지만 또 하늘 소망으로 다시 예, 힘내보려고 합니다. 아마 최근에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들도 예, 더 많이 그리움에 힘드실 수도 있는데 하늘 소망으로 가득한 가정 또 그 마음 되시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으로 예, 명절 사연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큰별이 아빠님, 전남 함평에 84세 우리 엄마가 계셔서 매년 추석이면 내려가는데 삼남이녀 형제들과 조카들이 모이면 20명 정도 됩니다. 와, 꽤 많네요. 와, 그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예배를 들을 때면 우리 엄마는 항상 우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려요. 항상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건강하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어머니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자녀들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기도 네, 오래오래 이 땅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예, 식구들의 살아계신 부모님들 건강하시길 또 여러분도 건강하시길 또 마음 모아 기도해 봅니다. 강성훈이의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이경미 초가삼간도, 장한종과 제이 패밀리입니다. 하늘 기차.

0: 네, 앞에 한을 소망했었는데 또 한을 기차가 있네요. 돈으로도 못 가요. 구원 열차도 있잖아요. 9596번님이 저는 추석이나 설날이나 김장 때마다 큰 집에 가서 힘든 일 하시는 어머니 보면서 사춘기 때 큰 어머니께 대들다가 아, 어머니가 그러니까 작은 엄마고 큰 어머니 집에서 모여 일하죠. 너무 힘들으셔. 진짜 힘들게 하셨나 보다.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아. 큰 어머니께 대들다가 작은 사촌형한테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큰 사촌형은 방관했고요. 제가 혼자인 외동이라서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뭐잘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이렇게 하셨나 모르겠네요. 야, 엄마가 너무 고생한다는 생각을 들었을까? 효자네, 효자. 아, 그리고 또 그렇다고, 그냥 데려오고 나가서 조용히 혼내면 되지. 아니, 모르겠다. 아무튼 추억이라고 하시니까. 지금은 안 그러시죠? 아이고, 참. 우리 옛날에. 참, 어머니들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좋은 시대를 산다 하지만, 어머니들 정말, 뭐, 예수 안 믿는 시집 갔다면, 제사 지는 일에 너무 고생하셨을 거고, 그 옛날에 유교적이고, 또 가부장적인 그 환경에서 참 힘드셨을 겁니다. 자, 파라디조 정현준이에요. 기도밖에, 진짜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친척들 다 예수 믿게 하는 거. 김정선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트로바입니다. 축복하느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축복합니다.
1: 기도밖에, 기도밖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이번 사연은 0491번님, 울 친정엄마는 늘 송편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쁘게도 또 만드셨어요. 엄마랑 울 남매 다 도란도란 앉아 송편 만들면 엄마는 솔잎 깔고 쪄내면서 하나씩 입에 넣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엄마 생각에 울컥하네요. 바느질, 뜨개질, 음식 뭐든 다 잘하셨던 그리움이 가득합니다. 이 문장에. 아이고 참. 그리고 또 이어서 보내주셨어요. 늘 마늘 까주시고 빻아주시고 아이 봐주시던 시아버님, 아침 일찍 이발소 다녀와 뽀마드 기름, 아 이거 진짜 기름 쫙 흘렀죠. 진짜 기름이야. 바르고 오셨던 기억. 함께 한 해는 5년이지만 아 오래 못하셨군요. 오래 함께한 듯요. 저는 첫 명절에 시어머님께 했던 실수, 우리 시어머님 시집살이 한번 지금도 안 시키는, 뭐든 다 알아서 하니까 좋긴 했어요. 참견도 안 하시고 주방도 안 오시니까요. 명절 음식할 때 어머니께 나물 무쳐 간 봐달라 하려고 어머니 부른다는 게 아주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 아줌마를 불렀다는 거예요. 친정이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 아 그랬군요. 또 0491번님 식당을 또 오랫동안 운영을 하셨잖아요. 음식 정말 잘하시고. 예, 그립다고 다들. 예, 그립겠네요 정말. 아이고 참. 예뻐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립다고 하시면서 우리 시아버님 친정아버지만큼 이뻐해 주셨는데 하시면서, 야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렇게 예뻐하셨다면 뭐 정말 사랑을 많이 받으셨네요. 자, 명절하면 또 아버지 어머니. 예, 특히 아버지는 뭔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더 한켠이 애틋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인순이의 아버지 오늘 준비했습니다. 우실 수도 있는데 운전하다가 손수건이나 휴지 옆에 잘 준비해드리세요. 라스트의 나이 등 뒤에서 포레스트의 이유가 있으시겠죠까지 이어갈게요.

안전운전도 들어오시고 휴게실에 계신 분들도 들어오시고 이틀 동안 여러분의 명절 사연을 들으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리움. 그리움. 그렇지만 우리의 그리움은 그냥 그리움으로 끝나지 않고 어느 날 다시 만날 소망으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 명절에 그리워할 때 더 웃음이 나오고 더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우리 살아갑시다.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교회에서 세상에게. 네, 그런 마음이 드네요. 정말 세상에 손가락질 받지 않고 존경받는,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크리스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커스의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 오늘 끝곡이고요. 이 나라를, 이 한국 교회를 주님께 부탁하며 보내드립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온 세상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다 함께 기뻐하며 목청껏 노래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가득한 것들도 땅도 그 위에 사는 것들도 모두 큰 소리로 환호하여라. 물결은 손뼉을 치고 산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많은 후배들이,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정답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인생은 전인 미답이잖아요. 어찌 알겠어요? 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할지 아닐지 아무도 모릅니다. 답을 찾지 마세요.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택한 다음에 그걸 정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선택하고 후회하면서 오답으로 만들죠. 후회는 또 다른 잘못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잊고 말입니다. 광고인 박웅현의 책.

0: 여덟 단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이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벌써 사흘째네요.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의 웃음소리,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뛰어다니는 아이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풍경입니다. 그런데요, 이 명절에 유독 조용한 집들도 있어요. 자녀가 있어도 찾아오지 않고 연락 한 통 없는 집. 옆집은 저렇게 북적이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쓸쓸할까 싶은 분들도 계시겠죠. 관계가 멀어졌다는 건 결국 마음이 다쳤다는 뜻일 겁니다. 그 다친 마음을 여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진심을 담은 용서입니다. 그냥 이해하는 걸 넘어 상대의 약한 모습까지 안아주기로 마음먹는 것. 누군가 먼저 그 손을 내밀 때 가족은 다시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따뜻함을 담은 찬양을 함께 나눠보시겠습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여기에 모인 우리 투 미니스트리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마커스의 가족이에요. 야곱의 축복을 라파금의 국악 연주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교회의 하나 된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교회가 내적 분열과 이단으로부터 고통받지만 결국엔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담고 있는 찬송, 교회의 참된 터는 The Church's One Foundation, 트리니티 컬리지 합창단의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켈틱 워십과 스텝 맥클라우드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작곡가 지그프리트 피에츠, 선한 능력으로, 이선주의 클라리넷, 김혜리의 바이올린 연주까지 세 곡 전해드립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The Church's One Foundation, 트리니티 컬리지 합창단의 찬양이었고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켈틱 워십과 스탠 맥클라우드의 찬양이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선주의 클라리넷, 김혜리의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 말하는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128편.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1집 앨범의 수록곡 믿음의 가정을 월드비전 한국 어린이 합창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보혜사님이 보내신 곡 조수아의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예라머십의 살아계신 주, 아타카님이 보내신 CC 와이런스의 주님의 선하심 들려드려요.

잠언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풍성한 상차림보다 넉넉한 형편보다 더 귀한 건 함께 웃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족은 참 가까운 존재죠.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줄 거라 믿고 조금 서운하게 대해도 이해해 줄 거라 여기지만요. 오히려 그 가까움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용서가 가장 필요한 자리가 언제나 가족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님처럼 이번 명절 가족 간에 막혔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차오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남은 휴일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1: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람이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2: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순간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화상을 들으면서 어두웠던 마음이 환해지고 또 그리고 지쳐있던 몸이 이렇게 기력을 회복하는 것 같은 경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있으셨을 텐데요. 멜로디도 멜로디지만 저는 찬양 가사가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1: 맞아요.
2: 맞아요.
1: 그런데 하고 심령을 파고들잖아요.
2: 맞아요. 찬양 가사가 예수님 목소리로 막 응원가로 위로로 막 들릴 때가 있잖아요.
0: 네.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 올포원이 찬송으로 보는 설교입니다. 찬송을 본다고?
2: 본다고요?
0: 들으면 들었지 본다고? 하실 텐데 목사님 그 찬양 가사에 집중하면 뭔가 좀 보이죠?
3: 맞습니다. 예. 예,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다가 보면 제 마음속에 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줄을 대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같은 예. 진짜 뭔가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0: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리스폰스잖아요. 이렇게 응답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1: 찬양 가사로 보는 설교를 위해서 목사님들께 특별히 나를 살리는 찬송 한 곡씩을 이렇게 설교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보고 듣는 서라운드 입체 설교가 될 것 같은데요. 박태남 목사님께서 오늘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2: 네. 혹시 영화 타이타닉을 보셨습니까? 네. 네, 그 영화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한 명장면이 있죠. 유람선이 침몰하는 순간에 공포에 떨며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 그 속에서 그 월리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예, 동료 연주자들을 먼저 그 구명정에 그 실어 보내면서 홀로 서서 연주를 시작하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그 선율이 흘러나온 가운데 예, 그 원리에게 인사를 하고 떠났던 동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합주가 시작되죠. 그러자 이 그 아비규환 같은 그 상황이 갑자기 은혜스러움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살기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뒤에서 울려 퍼지던 찬양 한 곡.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정말 오랫동안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인생에, 그것도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배경 찬송은 무엇일까? 내가 걸어가고 서고 또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는 그 삶 뒤에서 그 영화 속의 그 찬양처럼 한편의 찬송가가 울려 퍼질 수 있다면. 그러면서 35년 전에 한 사건이 기억났습니다. 35년 전에 그때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그때인데 그 미국에 있는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크리스마스가 돼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고 방송국으로 이제 돌아가는 모든 행사가 끝나고 은혜 가운데 끝나고 이제 모든 장비를 이제 반환하기 위해서 방송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주차장에 이제 저희가 진입을 했는데 갑자기 흑인 형제 두 분이 저희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데 그 아주 지독한 술 냄새와 그 풀린 눈 딱 한 눈에 봐도 이분들이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제 뒤에다가 뭘 쿡 갖다 대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게 겉옷으로 덮었는데 총구가 딱 보이는 거예요. 돌아섰을 때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한국에서 그 막 온 유학생 몇 분이 저를 돕기 위해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아주 짧은 순간인데요.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어요. 그 사람들이 저희를 바닥에 엎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뭐 주머니, 뭐 저희가 가져오는 기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처음엔 뒤지더니 별 나올 게 없으니까 그 고가 장비들을, 방송 장비들을 전부 다 그 우리가 타고 왔던 차 함대에 실어서 그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영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에게 제가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총구가 우리를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혼자서 바닥에 엎드려서 뭔가를 자꾸만 떠들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또 우리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떠나고 난 후에 저희들이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기도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참 능력의 주시로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송이죠.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찬송을 불러서 얼마나 울었던지.

0: 그 이후로 이 찬송은 저의 삶의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찬송이 제 뒤에 흘러나온 것 같았고, 그리고 제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고. 여러분의 삶의 BGM은 뭡니까? 혹시 트로트는 아니시겠죠? 요즘 하도 인기가 있어가지고. 예, 예. 울려고 내가 왔나, 웃으려고 여기 왔던가, 뭐 이런 노래는 아실 것 같아요. 찬송이 배경음악이 되는 삶,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41장 1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그 믿음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법이 조금씩 달라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걸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특별 강사님을 한 분 초대했는데요. 모시겠습니다.
1: 네. 너무 좋다. 진짜 그래요.
0: 여러분,
1: 네.
0: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달라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갓난 아이를 업고 기르시는 부모님처럼 이렇게 등에다 업으십니다. 자, 업고 있으면 엄마 아빠의 심장이 느껴지고 피부가 느껴지잖아요. 이 아이는 앞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빠 등에 고개를 파묻으면 되겠죠. 근데 항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그 다음에 아빠와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아이가 좀 크면 우리가 이렇게 앉잖아요. 그죠? 이렇게 앉고 가끔 아이를 보면서 어휴 내 새끼 잘생겼네, 오늘 뭐 먹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아버지와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그 41장 13절의 말씀처럼 참 묘한 하나님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너의 오른손을, 내 힘 있는 오른손을 붙드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오른손을 오른손으로 붙들면 이렇게 붙는다는 건가? 아니죠. 나의 오른손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건 백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당신이 뒤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날 그 찬송이 제 삶에 울려 퍼진 그날 저는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아, 이 순간에도 그 권총공들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떨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셨구나.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의 삶의 배경음악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 치열한 삶의 배경음악 찬송가 391장 그 은혜로운 후렴을 불러보기 원합니다.

0: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이 찬송가를 이렇게 곧장 부르시니까요. 네. 이렇게 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목사님이 겪으신 상황과 가사가 오버랩이 되면서 너무 막 현실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떠오른 그 세 글자가 있었는데 아 진짜 구세주시구나. 그 능력의 주시로다. 안전한 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큰 바위에 숨기시고 또 주 손으로 덮으신다. 아 이게 진짜 은혜가 되네요.
1: 아멘입니다. 네. 네. 능력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피할 곳을 내시고 숨기시는 진짜 우리의 주님이신데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BGM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은혜의 찬송이 늘 흐른다면 모든 문제가 좀 달리 보일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우리 찬송에 이런 찬양이 흐르는 네. 이 감사의 찬양이 늘 흐르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네.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2: 일단 그 찬양 가사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데 평소에 그분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눈에는 그 바위가 그 큰 바위가 분명히 우리가 언제 피해야 할지 어떤 상황에서 피해야 할지 그분을 알고 계신데 그 바위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저는 우리의 삶에 찬송이 있다는 건 아까 우리 목사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그 보이지 않은 주님을 내게 보게 해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네. 그래서 행복할 때는 행복한 찬송의 BGM이 백그라운드 뮤직이 그리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늘 저의 삶의 BGM 같은 그 찬송 391장이 흘러나오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붙들리지 않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고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그 찬송의 BGM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3: 네. BGM. 네. 혹시 그러면 네. 성경 인물 중에도 이렇게 배경음악 삼아서 살았던 인물이 있는지 주님 찬양하는 것을 늘 함께 했던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2: 딱 생각나는 분이 다윗이죠.
3: 다윗. 네.
2: 근데 저는 이제 다윗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다윗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한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반석 이런 고백이 유난히 많아요.
3: 맞아요.
2: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그 노래를 불렀을까. 근데 저는 다윗 왕이 그 눈에 보이는 대로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 이 스튜디오로 옮긴다면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나의 카메라 주님은 나의, 예, 나의 등불 주님은 나의 조명, 조명. 예. 다시 말하면 그 눈에 보이는 그대로 온통 주님인 거야. 온통 하나님인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 다윗의 찬양이 그렇게 풍성하고 또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적절할 수 있었다는 건 그분의 눈에 항상 주님이 보였고 하나님이 보였고 난 하나님에 감사해서 살아가게 되었고
1: 아멘.
2: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내 삶을 덮고 와우 내가 말했는데 이렇게 멋있네. 와, 네. 정말 제가 가슴이 지금 뭉클해요.
3: 네.
2: 사실 생각해보세요. 무슨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배경음악 빠지면 정말 맞아. 재미없잖아요.
3: 맞아요.
2: 그렇죠?
3: 예.
2: 우리 뭐 개그 하시니까 개그에도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그 막깔나는 음악들 네. 그죠?
3: 그렇죠.
2: 어?
3: 네.
2: 아주 철살 맞은 음악들 그런 것들이 살려주잖아요. 우리의 삶에 다윗 왕의 고백 같은 그 찬양이 배경이 된다면
0: 다른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더라도 내 귀에는 네. 들리는 내 귀에만 들리는 네. 배경음악 네. 핸드폰을 보면은 프로필 사진 되게 많이 바꾸잖아요.
2: 네.
0: 근데 그 배경음악을 되게 자주 바꾸시는 분들도
2: 예,
0: 계시더라고요.
2: 맞아요.
0: 근데 저는 배경음악이 없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거 한번 찬송으로 내가
2: 맞습니다.
0: 좋아하는 곡으로 네.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 와,
0: 나중에 와서 한번 보세요.
3: 네. 네.
2: 전화번호부터 알려주시고요.
0: 네, 적용을 하고 그 자꾸 실천해보는 게 살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찬송으로 보는 설교 첫 번째 시간은 아주 힘차게 잘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설교 준비하고 계신 강은도 목사님 막 목을 긁으시는데 부담이 되시나요?
4: 부담 늘 되죠.
0: 네. 네. 근데 강은도 목사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게 아주 이렇게 조금 먼 옛날 청년 강은도를 살린 찬송이라고 합니다.
2: 네. 지금도 청년 같으신데요.
0: 그러게요.
4: 네. 이야, 감사합니다. 벌써 한 33년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대학교 들어가서 참 되게 암담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다른 친구들은 너무 똑똑한 애들도 많고 너무 잘하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에 좀 지쳐 있는데 내가 바라봐야 될 건 그런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그때 탁 느끼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지금도 힘들 때마다 이 찬양 자주 하는 것 같아요.
0: 엄청난 은혜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훈도 목사님의 두 번째 설교 청해 듣겠습니다.
4: 겨울폰 설교는 되게 짧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 뜯어내고 뼈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 제가 성도들한테 가끔씩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목사님 뭐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어떤 겁니까? 그럼 간단하게 제가 그 말씀 드려요. 지금 내가 붙들 수 있는 말씀 한 절,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양 하나만 있으면 넉넉하다. 왜냐하면 설교자로서 열심히 설교를 해요. 근데 사실은 뭐 35분, 40분 설교하고 결단 찬양을 하거든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결단 찬양에 설교가 다 말린다는 거예요. 거의 가끔씩 제가 그 생각이에요. 설교는 일회용이다. 이게 휘발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찬양은 깊이 영혼을 남기고 그 일주일을 살게 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수많은 설교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찬양이 또 한번 내 삶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능력. 다윗이 시편 57편에 보면 굴에 숨어 있을 때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부재로 붙어 있는 게 제일 힘들 때였어요. 피하고 도망갈 때 잠이 제대로 왔을까요? 밥이나 제대로 먹었을까요? 불안한 현실 속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오히려 내가 내 영혼을 깨우겠다, 비파야 수구마 깨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그러고 나서 그런 이유를 설명하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아까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지금 좀 분위기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제가 솔직히 나이 들었다는 생각 거의 안 하고 뭐 보시는 분들이야 뭐 애 같다고 생각하고 가끔씩 권사님들 중에 결혼했냐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가끔씩 이렇게 왜냐면 이제 농내장 백내장 수술하시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저도 이제 벌써 그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가 33년이 지났더라고요. 제가 90학번이니까 제가 2023년이잖아요. 서울이 그렇게 흘렀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신학과가 어땠냐면 아주 우수한 학생부터 아주 우수한 학생까지 다시 말해서 아주 우수한 학생부터 아주 그러니까 이 성적 등폭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들어가도 수석에서 들어갈 애가 신학과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게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도서관의 진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똑똑한 애는 라틴어를 공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영어 끝내고 고등학교 때 신학 가려고 독일어를 혼자 독학하고 라틴어를 공부한 애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어온 게 은혜라고 계속 기뻐하는 애까지. 네, 뭐 이제 종류가 다양했는데 저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들이었으니까 제가 그 저희 교회에서는 거의 시조새 같았단 말이에요. 선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선배 따라가는 친구들 또 이렇게 훈련받은 친구들 볼 때마다 자꾸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열등감 때문에 열심히 열심히 훈련 받으러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막 부산 서울 멀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경배와 찬양 한 2년 동안 매주 목요일 안 빠지고 부산에서 그래 다녔던 그게 이제 열정이라기보단 열등감이었죠. 근데 그러니까 자꾸 지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찬양을 듣고 고백하는데 아 내가 봐야 될 건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아멘. 그리고 그 동굴에서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시적 자유. 동굴에서 무슨 하늘이 보입니까? 궁창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내 현실이라고 하는 동굴에 갇혀있던 이 다윗의 현실을 궁창을 열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대부분 얘기들은 동굴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사는 동굴, 아들 동굴, 딸 동굴, 남편 동굴, 아내 동굴, 동굴 동굴. 다들 그런 얘기하다 보면서 뭐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하기에는 시편 57편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주는 도전이

0: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궁창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것, 그래야 오늘을 살 수 있거든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밥 먹듯이 힘을 내게 하듯이 잠을 자듯이 숨을 쉬듯이 역사할 수 있는 영광이 모든 곳에 펼쳐져 있으니까요.
1: 아멘.
0: 다윗의 이 노래가 저한테 되게 많이 도전을 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동굴만 보이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 영적인 공황장애가 느껴지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은 순간에 다윗을 만나게 해주시고 다윗이 마치 저한테 툭 말을 거는 것 같아요. 조금만 눈을 들어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네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오늘 이 찬양이 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현실의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보고 온 세계 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아멘.
0: 함께 우리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이제 뭐 찬송가가 아니라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0: 조명을 바꿔서 이렇게 촥 핀으로 쏴드렸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아까 박태나 목사님 찬양할 때부터 들었는데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이 찬양이 당시에 청년들을 정말 뜨겁게 했던 찬양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만민 중에 임하는 그런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1: 네, 그러게요. 네. 그 불면증 다윗이 청년 강전도사님의 시절, 네, 그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막 짧게 해야 되니까 이 찬양이 가져다준 은혜와 그 배경을 다 설명을 안 해주셔가지고 더 궁금한 거예요. 저랑 그 청년의 시절이 많이 비슷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 찬양 들으면서도 아 그렇게 힘이 되셨을 것 같은데 특히 이 만민 중에 이 부분에서 어떤 가사에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 정확하게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제가 너무 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2: 그 다윗의 인생의 만민이라고 하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했을 것 같으세요?
3: 아니죠.
2: 거의 안티예요. 다 안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늘 내 편을 찾고 나를 지지해 줄 사람, 내 말 옳다고 얘기할 사람 찾잖아요. 근데 다윗의 인생에는 그런 사람 거의 없었거든요. 그 만민 중에라고 하는 말이 저한테 주는 도전이 너무 큰 거예요. 너의 편이 없고 너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고 네 가는 길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민을 그 사람의 모든 조롱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0: 하나님. 그게 저한테는 되게 컸던 것 같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자꾸 내 안의 못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 못남조차도 끝까지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있다는 것. 그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또 드려지고 또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실 그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건으로 살 시간이 아니라 해석으로 살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려움이지만 이 어려움이 더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버리지 않은 것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크게 증명할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1: 아멘. 진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찬양으로도 말씀하신다는 걸 어떻게 또 피부로 더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목사님, 근데 찬양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 없으세요? 그 찬양은 의지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감정으로 해야 되는지 말씀을 내 감정대로 해석하고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좀 궁금합니다.
0: 그 의지냐 감정이냐 이거 가지고 한 30년 싸운 것 같아요. 뭐 옛날에 뭐 바늘 하나 위에 천사 몇 명 올라가냐 그거 가지고 싸운 것처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든든한 의지의 프레임 속에 감정을 드릴 수 있는 모습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의지 없는 감정 위험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창의 집회하면 많이 뛰잖아요. 네. 네. 얼마나 뛰었냐로 은혜를 알 것 같으면 높이뛰기 선수도 불러달라면 되죠.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유명한 가수 그 가면 자꾸 콘서트란 말이 안 나오고 집회란 말이 나오니까 한 6시간씩 뭐 물 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의지적 행위로 내 감정 속에 부으시는 그러니까 훨씬 더 인격적이고 훨씬 더 그 전인적인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뭐 감정이 들면 감정으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 감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가 살아가야 될 거룩한 의지가 발현돼야 되고 때로는 감정이 무너지면 하나님 주신 우리가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의지라고 하는 또 하나의 기치를 통해서 감정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한 가지 통로만 삼지 말고 다양한 삶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쨌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그럼 그게 신앙의 기술이고 신앙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 아멘. 이렇게 선순환이 될 것 같아요. 감정과 신앙과 또 의지와 이게 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을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목사님이 함께한 찬양이 어떤 고난 중에 그리고 또 어떤 기로에서 힘을 주는 찬양을 골라주셨다면 나를 살린 찬송 설교 조금 다른 결의 설교를 임채영 목사님께서 준비하셨다고요.
3: 네. 저를 살리는 설교 라는 주제를 받고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찬송 이전에 저희 어머님 좀 생각이 났고요. 네. 그리고 어머님께서 하셨던 그 찬송 어느 때부턴가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찬송이 생각이 나서 오늘 그 찬양으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2: 네. 네. 그러면 오늘 임채영 목사님의 그 찬송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인생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많아져요. 제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쭉 돌아보면 군데군데 아니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이제 한날에 가셨는데 언제나 그 어머님이 나의 삶 속에 중요한 부분에 함께 계셨고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찬송이었어요. 그 찬송가가 435장이죠. 우리 찬송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송 보면 1절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영원하신 기업.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기업. 저희 어머님이 그 어머님이 태어나셨던 그 저희 외가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혼자 예수님을 믿으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웠죠. 그런데 아마도 10대 말쯤에서 은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내 삶이 있겠구나.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체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제가 이제 나이가 돼서 시집을 가야 되는데

다른 거 다 안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만 보내주시면 그러면 제가 다른 거 다 안 보고 가겠습니다. 정말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 예수를 잘 믿는 어느 권사님 가정으로 저희 이제 할머니 되시겠죠? 이제 시집을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가시면서 그 전에 기도하실 때 하나 기도를 더 하셨는데 만일에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태어났고요. 그 저는 어릴 적부터 목사가 돼야 되는 줄 알고 저의 소명을 생각해 보면 저의 소명은 저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 물론 저하고 뭐 상의하진 않으셨지만 시편 71편 6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소명, 어머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소명이 저에게, 사실은 저의 소명이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거죠. 이 소명이라는 것은 원래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명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만일에 소명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면 하다가 하기 싫으면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소명은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두시지 않는 한 나의 소명은 결코 거두어질 수 없죠. 더군다나 나하고 소명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하고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소명의 길을 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저희의 귀에 들려오는 이 어머님의 이 찬양 소리, 저의 소명은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어머니의 이 찬송 소리가 아닐까. 2절도 보세요. 세상 북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저희 어머님이 일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은 오셨지만 저희 할아버님은 예수를 끝까지 반대하시던 분이었어요. 핍박이 심했죠. 저희 할머님은 좋은 권사님이신데 나쁜 시어머니였어요. 그런 분 있죠. 네. 교회에서는 좋은 권사님인데 집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나쁜 시어머니. 저희 아버님도 제가 알기로는 다정다감한 분도 아니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내셨을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부르셨던 찬양이 이것이 아니었을까? 제가 가끔 어머니가 제가 어릴 적에 새벽 기도를 가시면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이렇게 옆에서 누워서 뭐 졸거나 그러다 깨보면 어머니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계신데 그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 아 정말 눈물이었어요. 눈물. 어머님이 기도 끝나고 일어나시면 주위에 그 마룻바닥이었는데 주위가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아마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힘든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쏟아내지 않으셨을까. 근데 그때 어린 마음에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울며 기도하셨는데 일어날 때는 환하게 웃으시며 일어나는 어머니 얼굴을 보면서 아 어머님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가까운 분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눈물, 그런데 그 눈물로 부르셨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죠. 마지막 3절도요 어둠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지난 2004년에 제가 이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동생에게 전화가 왔는데 어머님이 병원에 가셨는데 췌장암, 당관암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췌장암 그러면 달리 손쓸 방법이 없는 그러한 병이죠. 제가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뵀는데 예전에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병으로 인해서 야위신 병자의 모습. 그 어머니 모습 보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고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세요. 잡으면서 임 목사 나를 위해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 나 하나님께 갈 준비가 다 됐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야지. 그런데요

0: 그때 어머님 머리맡에 카세트 테이프 있었고 그리고 찬송이 흘려 나왔는데 그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었어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1: 아멘.
0: 여러분 인생은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해요. 야곱이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랬죠. 나그네로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근데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두 부류가 있죠. 한 부류는 방랑자이고 또 다른 부류는 순례자입니다. 방랑자는요 길은 가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 또 한 부류의 인생은요 순례자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 영원한 기업이 있는 그곳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주님을 따라 그 발걸음으로 옮겨가는 그 길이 광야길이든 그 길이 아스팔트로 포장된 길이든 상관없이 그 길의 끝에 영원한 기업이 있기에 그 길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그 발걸음 순례자의 발걸음 아니었을까요? 저희 어머님의 발걸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까이
1: 아멘.
0: 나아가는 순례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저희 어머님 생각나는데 여러분들은 이 찬송 부르면서 누구 생각이 나시나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0: 찬송 부르다 보면 울컥해가지고 막 울면서 부르는 찬송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머님이 부르던 찬송은 못 참죠, 진짜. 근데 저는 찬송 부르시다가 임 목사님 우시겠다 했는데 네. 잘 참으셨어요.
1: 네, 이게 아무래도 자리가 자리니만큼.
0: 네. 저희가 약간 울컥했어요. 아, 그죠? 네.
2: 어머니 그런 힘든 와중에서도 항상 새벽 예배 때 주님 만나시면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위로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목사님은 아드님의 입장에서 옆에서 그렇게 지켜보신 입장에서 특별히 어떤 가사에 어떤 은혜를 받으셨을까 한번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1: 저희 어머니 모습 보면서 사실은 뭐 어느 부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고백이었던 것 같고요. 만일에 제 입장에서 본다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후렴 부분인 것 같아요. 후렴 부분.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삶. 그러니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세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나는 내 소원이 있다면 나는 내 신앙의 피크가 내 신앙의 최고점이 내가 죽는 순간이었으면 좋겠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신앙을 얘기하면 내가 옛날에는 내가 뭐 청년부 때는 뭐 군대 갔을 때는 뭐 옛날에 신앙에 가장 빛났던 시간이 과거라면 조금 아쉽죠. 네. 저희 어머니 그때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던 게 내 신앙

0: 신앙의 최고는 피크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1: 진짜 도전이 되는 말씀이네요. 예.
0: 그래서 주께로 가까이 가까이 날마다 그러지 않았을까. 예.
2: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나이가 들어갈수록 찬양 부르면서 천국 가는 게 소원이라고들 그러시는지 좀 이해가 확 다가왔어요. 그러다 보니 인생을 방랑자로 사는 사람, 순례자로 사는 사람의 그 끝이 어떻게 다를까 한번 또 구체적으로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우리 동방영주님의 찬양 중에 사명이라는 찬양 있죠?
2: 네.
0: 네. 거기서 뭐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노래는 안 할게요.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네. 그런데 마지막이 나는 달려가겠소 라는 거예요. 나는 달려가겠소. 그 달려감의 끝이 어딜까. 그러니까 그 순례자와 방랑자의 다른 점은 그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에 뭐가 있을까. 누가 계실까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 보면 고단한 삶이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지나가는 길이고 목적지는 영원한 기업이 있는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과연 좋은 길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좋은 길인가를 찾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좋은 길은 뭐가 좋은 길일까요? 뭐 왕복 8차선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좋은 길일까요? 우리가 뭐 구정 때 아니면 명절이 돼서 우리가 고향을 내려갈 때 길이 엄청 막히잖아요. 막 내려가는 길이 엄청 막혀요. 근데 옆을 보면 옆에 서울로 올라오는 길은 텅텅 비어 있어요. 야, 여기 너무 힘들다. 이건 좋은 길이 아니야. 그리고 비어 있는 길로 가지고 유턴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원하는 길에 가지 못하잖아요. 비록 여기는 꽉 막혀 있지만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7시간, 8시간을 지내면서도 가야 되는 이유는 그 길의 끝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고향이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이 길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그뿐이 아니라 사실은 그 끝에서만 기다리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것이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순례자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나를 살리는 찬송 임채영 목사님까지 세 분의 목사님의 설교와 찬양을 들어봤습니다. 박수로 좀 다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찬양은 천국 문에 갈 때까지 우리 자신을 살리고 또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올포원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내가 찬양했던 기억들도 많이 떠오르실 텐데 목사님들 뭐 오늘 굉장히 어렵게 노래도 부르고 하셨지만 또 돌발 질문 이거 또 빼놓고 가면 또 섭섭하니까요. 네, 네 질문 어떤 분이 네.
3: 다음번에는 저희도 돌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4: 패널 드려야
5: 됩니다. 오늘은 제가 할렐루야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답해주시는 조건 알고 계시죠? 하나 둘 셋 하면 찬양으로 이번엔 즉시 불러주셔야 된다는
6: 찬양으로
5: 이건 모르셨죠? 몰랐죠. 저도 몰랐네요. 네. 저도 지금 그러니까. 봤기 때문에 돌발 이기 때문에 네 답을 해주시는 조건은 하나 둘 셋 하면 찬양으로 즉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진짜다. 질문 드립니다. 나를 살린 찬송 외에 하나님을 만나면 듀엣으로 같이 부르고 싶은 곡은 이거다. 하나 둘 셋 먼저 불러주시죠.
1: 생각나는 분부터.
5: 네 생각나는 분부터. 하나님과 듀엣으로
6: 아무나
5: 네. 네.
3: 듀엣으로
5: 네
7: 하나님과
5: 만나면 듀엣으로 하나님, 같이 불러요.
3: 하나님과 듀엣으로
5: 네 같이 불러요 하고 싶은 찬양이 있으신지. 네.
7: 야, 두 어른들 생각이 전에 제가 하겠습니다.
5: 네. 역시 빠르십니다.
7: 나의

0: 하고
1: 주입니다.
2: 이유를 제기합니다. 네. 나에게는 오직 주가, 이건 듀엣 곡으로는 별로 안 맞는 거예요.
1: 아, 화음 넣으시면 되잖아요.
2: 그쵸? 하나님의 네. 화음을
1: 넣으실 수 있으시니까. 오케이, 인정. 네, 괜찮습니다. 본인의 인정. 이야기니까. 네. 이, 제거입니다. 네. 네. 다음, 네, 만나시면 네. 어떤?
2: 하나님 만나면 제가 부르고 싶은 길, 아, 부르고 싶은 찬양.
1: 그렇죠. 네.

0: 길 나오잖아요, 목사님.
1: 저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조금 아까 얘기해 놓은 거하고 같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차례. 네. 가장 아름다운 찬 그 하모니가 나오지 않을까?
2: 맞습니다. 네.
1: 할렐루야.
3: 그 제가 지금 갑자기 그 찬양 그 돌발 질문을 당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멍해져가지고 네. 그 찬양이 뭐죠? 그 아까 그 영화에서 불렀던 찬양이
2: 찬송이
3: 맞아. 그게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거 부를 것 같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1: 2절
3: 그렇죠? 돌다를 쌓은 것뿐 받아서 그 다음 뭐죠?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1: 숨질 때도 찬송하면서
3: 그 목사님 찬양을 하세요.
2: 이렇게 뒤에서 부르시면 뒤에서 잘하니까 첫 번째 질문은 쉬운 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더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요, 두 번째는 목사님들이 사랑하는 사모님이 사랑하는 찬송을 맞춰보시죠.
4: 사모님의 최애 찬송.
2: 사모님의 최애 찬송곡. 그래요.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네,
4: 이건 사모님들한테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맞는지 아닌지 말씀하시면 전화해서 네. 만나요 물어보고. 그러니까
1: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요즘 제 아내가
2: 그렇구나. 알고 계시다는 것도
1: 근데 거기에서 남편. 주인 삼은 모든 것 중에 제가 포함된다는 게 문제죠. 나까지 내려놓겠다는 고백이
2: 네. 주인으로 생각 안 하시면 어떡하죠, 사모님?
1: 또 얘기가 다른 거 아니에요?
2: 십자가에서 끝까지 네. 지고 가실 수도 네. 있어요.
0: 뭐 두 분 잘 모르시겠지만 네. 박우정이란 분이 이제 네. 만드신 노래 중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이 찬양이 있는데 그 후렴 가사 되게 좋거든요. 그 노래를 자주 부르는 것 같아요.
2: 와, 다 알고 계시다니. 네.
1: 확실히 소리 젊다.
3: 네, 그 젊죠. 제 아내를 한번 그 새벽에 이렇게 그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들어오니까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찬양이 뭐냐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0: 주 그 찬양을 부르는 거를 봤어요. 어.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1: 필요한 네. 찬양일 수도 아,
2: 정말
1: 있고.
2: 오래된 찬양이에요.
0: 네. 네, 그렇죠. 네. 네.
3: 네. 아, 이렇게 다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아내분 입장에서는 그렇죠. 또 사모님들 굉장히 감동하실 것 같아요.
4: 네. 네. 아, 내가 부르는 찬양을 듣고 있었구나라는 그러니까. 것만으로도 되게
3: 나중에 막 또 예쁘게 부르실 것 같은데 마음으로 못 부르시고 또 행위로
4: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아내분의 찬양까지 함께 챙겨봤습니다. 사람마다 참 좋아하고 은혜받는 찬양이 참 다르구나라는 걸 오늘 느낄 수 있었는데요. 찬송으로 보는 설교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세 분 목사님께서 어렵지만 굉장히 은혜롭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고요. 오늘 나를 살리는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찬양이 배경음악이 돼서 살아가기로 하면서 끝인사도 좀 찬양으로 어떻게 좀 준비될까요?
0: 네. 해보겠습니다. 네. 감.
3: 목이 많이 감으로.
2: 처음에 음이 어떻게 되세요?
3: 목이 아파서. 감.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추억은 뭐 멋진 곳으로 여행 다닌 기억 이런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부모가 많이 웃던 집,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 즐거웠던 나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 친지들과 함께 마음껏 웃고 또 더불어 행복해하는 시간 누리고 계신가요? 다 같이 보다는 조금 따로 또 각자 알아서 하는 거에 더 익숙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다른 때는 몰라도 명절만큼이라도 뭐든 좀 함께하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곳이 작은 천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0: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1: 2026년 9월 26일 주말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서훈입니다. 오늘 첫 곡 나비월십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좀 나누고 또 함께 웃고 더불어 마시고 먹고 하는 그 시간, 그곳이 작은 천국이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두 시간의 배경음악,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씨 가족분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나누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오늘 나흘간의 음악여행 셋째 날 함께합니다. 해바라기님께서 청하신 곡부터 들을게요. 워킹의 기대, 그리고 윤은하님 청하셨던 러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듣고요. 단오월

축하합니다. 워시플로잉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방금 들었고요. 오원호의 오이 기쁨 그리고 단오월심 내가 매일 기쁘게 윤은하님의 신청곡 러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들었고요. 워킹의 기대 해바라기님 신청곡까지 다섯 곡 배송해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주말 배송곡은 송윤선님의 신청곡 김동욱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듣고요. 2363번님 청하셨던 제이어스 내 모습 이대로 그리고 문자 2262번님께 전하는 곡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주 없이 살 수 없네 듣고요. 비앤브릿지 예수나의 치료자 싱잉 앤츠 예수 내 인생의 횡재

Singing Ants 예수 내 인생의 횡재 들었고요. BM 브릿지의 예수 나의 치료자 문자 2262번으로 청하셨던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들었고요. 제이어스의 내 모습 이대로 2363번님 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앞서 송윤선님 듣고 싶어 하셨던 김동욱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까지 다섯 곡 전해드렸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김명식, 한정실 함께 부른 선하신 목자 함께 듣고 2부에서 뵐게요.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꼭 오아시스에 멈춰 쉬어야 할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쉬면서 기력을 회복해야 한다. 둘째, 여정을 되돌아보고 정정해야 할 것은 정정한다. 셋째, 같은 여행길에 오른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상하게도 멈춰 쉬고 활력을 되찾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더 많이 쉴수록 더 멀리 갈 수 있다. 스티브 도나휴의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 중 일부입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위로브의 흘러흘러 허유미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주말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문을 열었습니다.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리고요.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배송해드리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샬롬 CCM 앞으로 사연 보내실 때 문자 참여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죠. 샵 7997번 장문 사연 또 사진 첨부해서 보내실 때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 공짜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돼요. 유리정은님께서 청하신 존영 하나님의 사랑 God is love 요 곡 함께 나누고요. 오은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비가일님 청하신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창문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이 곡도 함께 하고요. 닉네임 추억님께서 청하셨던 헤리티즘 에스콰이어 좋으신 하나님까지 다섯 곡 함께 듣죠.

헤리티즘 에스콰이어 조신 하나님, 닉네임 추억님께서 청하셨던 곡이었고요. 앞서 창문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그리고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아비가일님께서 청하셨던 곡 들었습니다. 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유리정은님께서 청하셨던 존영 하나님의 사랑까지 다섯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얼마 전 장모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면서 어머니가 참으로 보고 싶다는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처남이 갑자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자고 말했습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데 처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얼굴 속에 어머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싶을 때 서로 바라보며 어머니께 다하지 못한 것을 해주면서 지냅시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찡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있으니 서로 바라보면서 어머니를 기억하고 위로하며 잘 지내자는 말이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형제, 자매의 얼굴에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를 보듬어 주는 건 먼저 세상을 떠난 고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추석입니다. 가족들이 보고 싶은 모습이 담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보듬어주는 명절 보내면 좋겠습니다.

0: 김길용 아바 아버지 방금 함께 나눴고요. 소리엘의 시편 133편 그리고 조준모의 그의 생각, 위러브의 아버지를 닮아 있네까지 네 곡을 이어서 쭉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곽주환 목사님의 칼럼 보고 싶은 얼굴이라는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예,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나누는 그런 명절 연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함께 했고요. 자, 주말에 함께한 샬씨 오늘 끝곡은 옹기장이 라이브 음반 중에서 온 땅이여 우리 주의 성령이 준비했습니다. 전하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문혜형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1: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힘차게 성격 쳐.

소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백명의 청년들도

0: 계절이
1: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머뭇거린 시간들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주님, 적은 달란트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게 하소서. 이 귀한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92장 찬송 보내드립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서울 바하합창단입니다. 이어서 너 주의 사람아, 유혜정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김요한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불길 같은 주 성령 여수시립 합창단의 곡이고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두보라 메이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찬양이기도 하죠.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박인수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그 전에 보내드린 곡은 사랑의 주 하나님,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이었고요. 596장 영광은 주님 홀로, 횃불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명절 연휴라 더 생각나는 찬양이 아닐까 싶어서 같은 제목으로 된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먼저 CBS 워십 콘서트 치유의 찬양 들으시고요. 손경민 작사 작곡 김정희가 부른 어머니의 기도 이어서 듣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예수가 거느리시니 에클라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예숙 님이 청하신 곡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뵙죠.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618장 찬송 2부의 첫 곡입니다. 워킹 프레이즈의 찬양으로 함께 하고요. 이어서 문은희의 음성으로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26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 가운데 출애굽기 16장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오늘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각 사람이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거두게 하셔서 그날에 필요한 분량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분량, 곧 두 오멜을 각 사람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휴일이며 거룩한 안식일이기에 다음 날 몫을 미리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섯째 날에 거둔 양식은 하루가 지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일부는 양식을 거두러 나갔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일곱째 날,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일곱째 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노동을 멈추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탐욕과 욕망까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어진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자 섭리입니다. 일곱째 날 주일을 거룩히 지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광야 길에서 백성을 지키시고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일을 지키게 하소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박인수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곡은 주 예수 넓은 품에 시온사중창단의 찬양이고요.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명지홀리보이스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추석 명절 연휴라서 오늘도 우리 가락으로 우리 전통 악기로 구성이 된 두 곡의 찬양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사명을 준비했는데요. 한국인과 미국인 듀오로 구성이 된 아주 독특한 여성 듀오입니다. 하나의 곡 보내드릴게요. 김혜민의 해금, 강화정의 가야금 연주 함께 하고요. 그리고 세매장막의 어메이징 아리랑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차명진의 보컬로 함께합니다.

오래전이었을 거야. 어딘가 정말 돌아가야 할 영원의 집이 있을 것만 같아. 언덕에서 문득 마침내 도달한 영원의 집이 오래전 뿌리치고 떠났던 고향집임을 깨닫고 망연히 바라보고 서 있는 거야. 영원의

김진경의 황홀한 귀향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곳에서 그리운 이를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0: 성소의 찬양, 할머니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송정미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화물차 필요할 땐

0: 화물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 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0: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 한 알.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 한 알.
0: 자연 한 알.
2: 명절 연휴 축복의 마음 가득 담아서 오늘 끝곡 보내드립니다. 당신은 주의 사랑, 소리샘의 찬양입니다. 박요한과 김혜란이 피처링으로 함께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0: 척추 협착 등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썼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한하게 부어집니다.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그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미의 찬양 주와 함께라면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추석 명절 이제 벌써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고향 가셨다가 또 집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길 위에서의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내일은 또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이 추석 명절 끝까지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축복의 찬양으로 CCN 캠프 가득 채워드립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 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오 강릉 육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한웅재 저 언덕을 넘어 서면 그리고 유니즌의 찬양 탕자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하늘바다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남겨주시며 큰아들이 태어나던 날 분만대에 누웠을 때 이 찬양을 속으로 불렀답니다. 첫 출산이라 많이 두려웠는데 이 찬송으로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는 말을 절감했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오늘 휴의 찬양으로 편안하게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소랑 지기님께서 귀한 방송이 늘 힘이 됩니다. 찬양 들으며 운전하니 기분 좋게 열심히 달려가기 좋네요 하시며 사명 신청합니다. 자, 오늘 이삭줍기로 사명 전해드리는데요. 동방현주의 찬양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축복의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신청합니다. 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신 7952님의 신청곡 준비했고요. 이 곡은 러브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0: 강상구, 당신은 소중한 사람 들으셨고요. 앞서 러브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동방연주의 사명, 그리고 휴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 오늘 이삭줍기 했습니다. 하하호호님, 수아수호가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어요. 수아에겐 고교 입시를 위한 중요한 시험기간입니다. 지혜와 집중력을 가지고 잘 감당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중간고사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추석 명절이어서 결과가 잘 나왔겠죠. 우리 수아, 수호 늘 이렇게 기도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 믿는 만큼 잘 자라날 겁니다. 저희 우리 자녀를 위한 노래가 있죠. 하연이에게 부제가 자녀를 위한 기도라고 되어 있는 최인혁 목사님 음성으로 오늘은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게벳의 노래 조찬미의 찬양도 함께합니다.
1: 약할 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유행의 안락의 길로

최인 역 하연이에게 또 조찬미가 부른 요괴뱃의 노래에 이어서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옥합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1부 끝곡으로는 아바 준비했는데요. 돈 로저스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함께해요.

0: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나 완전히 믿을 수는 있어야 한다. 부지런히 준비하라. 창의적으로 생각하라. 지적으로 깊이 생각하라. 숙제를 하라. 절대 과로하지 말라. 여유를 가져라.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하라. 그리고 일이 풀리게 놔두어라. 노먼 빈센트 힐의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 중 일부입니다.

워십 앤 프레이즈로 함께하는 2부 시작했습니다. 시와 그림 찬양집에는 워십 앨범이 있는데요. 오늘은 허리를 숙여 돌을 주우라 정승한 님께서 시와 그림의 찬양을 신청곡으로 보내주셔서 오늘은 이렇게 워십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워십 앤 프레이즈로 토요일과 주일에는 2부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원웨이 워십의 문드라 머리 들지어다, 그리고 윈드 워십의 우리 여호와의 집에, 워십 플로잉의 우리는 걷네까지 세 곡 이어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주님 주시는 지혜와 생명으로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갑시다.

문드라 머리 들지어다 원웨이 워십 윈드 워십의 우리 여호와의 집에 그리고 워십 플로잉 우리는 걷네 함께 하셨어요. 피아 워십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전도당 캠퍼스 워십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워십 빌더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세 곡도 이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며 찬양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피아 워십,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의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워십 빌더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어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워십 앤 프레이즈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웨이 워십입니다. 모두 다 주께 나와. 프로비던스 워십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도 준비했고요. Sing 주께 노래해는 더 콜링 워십입니다.

1000번째 워십팀이 함께한 김다영의 전도서까지 이어드렸어요. 더 콜링 워십의 싱, 주께 노래해, 프로비던스 워십,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원웨이 워십의 모두 다 주께 나와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끝곡은 브루클린 태버나클 콰이어의 I Never Lost My Praise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매일 지나치던 동네 공원인데 어느 날 특별하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처럼 연휴 때 보이는 공원 풍경 어딘가 조금 달라져 있죠. 운동하고 산책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곳이 조금은 한산하고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취미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일상의 풍경이 신선하게 다가오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우리 동네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내일까지 연휴 동안 여러분도 충전의 시간으로 보내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이번 추석 연휴는 좀 짧아서 더 분주하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많이 분주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다녀가고 또 다녀오고. 명절이 그런 맛이 있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좀 쉬실 수 있길 바라면서 첫 곡, 김대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였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이어서 지선의 목소리 들려드립니다. 충만.

한홍재 목사가 부른 나의 영원하신 기억, 찬송가 435장 긍휼하심님의 신청곡이었고요. 멋쟁이님의 신청곡 이어집니다. 세움, 알리, 김브라이언, 손승현, 연이엘, 윤형빈, 신효선, 한수지가 부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범키가 불렀고요. 4913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혼자 큰 결단을 내리고 독립적인 자아 형성을 위해서 혼자 여행을 가기로 한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멀리 러시아로 떠나는 아들, 조금은 염려스럽지만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믿음으로 아들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요즘 청년들, 독립이 중요한 단어거든요. 독립하지 못하는 걸 또 오히려 걱정을 해야 되고요. 아드님의 결정, 이 결단 응원하고요. 또 언제나 위에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조찬미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김수지가 불렀습니다. 아롱별님께서 시집간 딸아이가 명절 때 주문하는 음식이 있어요. 쇠고기 장조림, 오이지 무침, 식혜, 그 익숙한 맛이요. 어머니는 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죠. 주님께서도 늘 그러하셨지요. 어머니와 또 하나님과 닮은 마음, 주고 싶은 마음. 이번에도 맛있게 먹는 따님을 보면서 아마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을 겁니다. 엄마 엄마 이거 들려드리려고 준비해놨습니다. 송정미가 부릅니다.

나를 키운 건 엄마의 밥, 엄마의 땀, 엄마의 시간. 참 나중에 이런 걸 알게 돼요. 엄마의 밥 전은주가 불렀고요. 송정미 엄마 엄마까지 함께 했습니다. 1부 끝곡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전도단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람이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3: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와 함께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한 아버지의 두 딸로 자라며 단순한 경쟁심을 느꼈을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한 남편의 두 아내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언니에 대한 라헬의 경쟁심은 질투와 시기로 발전합니다. 얼마나 질투가 났으면 죽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였을까요? 질투나 시샘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감정입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나 엘렉트라 컴플렉스처럼 인간은 부모조차 경쟁 상대로 느끼는 존재입니다. 질투나 시기 자체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겉으로 초연한 척하거나 내면을 잘 다독이고 있을 뿐입니다. 간절하게 갈망하지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질투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인간인지를 질투가 나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문제는 질투나 시기, 분노를 통한 자기의 정당화입니다. 라헬은 질투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편의 잘못으로 돌려버립니다. 아들을 낳게 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습니다. 결국 그녀는 언니를 이기기 위해 남편에게 첩을 주어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얻은 라헬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성경에는 라헬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또 다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입니다. 그녀도 남편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격분시키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다는 것도 라헬과 같습니다. 한나라고 왜 질투가 없었겠습니까? 그녀는 불인나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밥도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라헬은 본인의 질투를 사람에게 쏟아놓기 바빴지만 한나는 자신의 서름을 하나님께만 고스란히 쏟아놓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질투와 시기는 하나님이 다루셔야 합니다. 내가 다스리려다 보면 결국 질투가 나를 다스리고 맙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질투가 나를 통제할 때 사용하는 채찍과 당근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라는 출발선상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안내하시고는 나의 모든 결핍을 끝없는 사랑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토요일 2부에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송문섭이 지은 바쁜 하루 잠깐 묵상 중에서 시기심을 어떻게 다스릴까라는 제목의 글 나눴고요. 나 여기 엎드려 헤븐 포에즈 그리고 이제 나 주 앞에 엎드려 힐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황인학님이 신청하신 찬송가인데요.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윤상은이 부릅니다.

윤상은의 목소리로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들었고요. 주님의 숲을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사라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사랑 이야기가 부릅니다.

사랑 이야기가 부른 주님의 숲 그리고 소울싱어즈 앨범에서 완전한 사랑 들었습니다. 김홍봉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신청하셨거든요. 이 곡 나무자전거 앨범에서 들려드릴게요.

조수아와 많은 물소리 워십이 함께한 우리의 만남 속에라는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 끝곡은 방송 시작할 때 쉼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끝곡을 쉼으로 준비했습니다. 남은 시간도 쉼이 있는 충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띄워드려요. 김희석이 부르는 쉼.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종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83장 나의 마음의 근심 구름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 작곡자는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교장을 지냈던 맥케이 박사로 알려져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이 찬송의 성경적인 배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는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이 누가 있을까.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줄 이 누가 있을까.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초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이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할 이 누굴까.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자는 내용의 찬송 찬송가 83장 나의 마음의 근심 구름입니다.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칠 불행은 우리가 소홀히 보는 지난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나폴레옹의 말입니다.
4: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온 세상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다 함께 기뻐하며 목청껏 노래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가득한 것들도 땅도 그 위에 사는 것들도 모두 큰 소리로 환호하여라. 물결은 손뼉을 치고

0: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1: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용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0: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1: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잊지 말아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네요. 숨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는 세월 사라져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과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 추석 연휴 끝자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모습으로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하신 주님, 남은 9월도 은혜 안에 거하게 하소서.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사랑하며 사랑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9월 27일 주일 추석 연휴 끝자락에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47장 하늘이 푸르고 늘사랑교회 해만 찬양대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즐겁게 안식할 날 이장희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21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버지의 포도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외롭고 지루한 길, 끝내 뉘우치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정동제일교회 성가대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윤치호의 찬양으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사랑의 종소리 김용환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이었고요.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에바답 장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찬양 두 곡 이어집니다. 먼저 부흥한 곡과 송은경의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어서 축복의 사람의 곡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합니다.

0: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만세 반석 열린 곳에 정재성, 임송현, 류기림, 김선실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예람 워십의 찬양 주의 사랑을 입어 부제가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고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어집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최현수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이어서 어플로우즈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보내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플로즈의 찬양이었습니다. 9월 27일 주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이번에는 주님 주신 거룩한 날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을 준비했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온누리 교회 예배 사역팀의 찬양으로 어려운 일 당할 때 고선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CCM 찬양 두 곡을 함께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손경민의 곡이죠. 아이빅밴드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함께 하고요. 모든 계절에 모든 시간에 윌러브와 커피소년이 함께한 찬양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가장 고통스러운 문턱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약한 자리, 그곳이 바로 영원으로 가는 입구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거룩으로 가는 문턱. 세계의 중심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변두리에 있다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을 때 덧없는 피조물로서 나의 존재를 자각할 때 그때야말로 역설적으로 나는 우주의 중심에 다가가 있는 것이다.

박경미의 장소에 뿌리 내리기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변두리에 있어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 한가운데일지 모릅니다.

네, 주여 뜻대로 동신교회 동신코랄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이무하의 낮은 대로 보내드렸고요. 이미경의 음성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먼저 들으신 곡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이쁜이님께서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경동교회 성가대 찬양으로 이 시간 함께 할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0: 가치를 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로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 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화물차 필요할 땐

0: 화물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4: 명절을 보내고 맞이하는 주일 9월 27일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유턴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명절 연휴를 잘 보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

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종착역이 가까워졌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빠르게 달리던 기차가 속도를 줄이고 창밖의 풍경도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짐을 챙깁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음의 속도를 올리기 시작하죠. 길었던 추석 연휴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싶어요. 그래서 벌써 습관처럼 마음이 바빠지기도 하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의 속도를 조금 늦춰도 좋겠어요. 서두르지 않아도 연휴의 종착역에는 잘 닿을 테니 말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철로역정 천국을 찾아서 애니메이션 영화죠. 삽입곡 가운데 Blessed Assurance,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Have thine own way, Lord,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였습니다. 9월 27일 주일입니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정말 오늘 방송을 열며 이야기 나눈 것처럼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시간의 흐름은 참 빠르기만 하네요. 추석 연휴도 이제 끝까지 왔습니다. 네, 오늘, 어제, 그제 정민아의 어메이징

아동과 그리고 어제는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 아픔을 당하는 분들을 위한 위로의 찬송가, 그리고 오늘은요, 내일 일상의 회복, 복귀를 앞두고 우리 마음에 힘이 되는 찬송가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Solid Rock, 이 몸의 소망 무언가로 우리가 활력의 기운을 받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찬양하는 노래를 합창해야만 할 것 같은 기분.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성도야 다 함께. 앞에 흐른 곡은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이었죠. 씩씩하고 진취적인 찬송. 그래서 부르고 나면 없던 힘도 충전되는 찬송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아침 정미나의 Amazing Grace, Blessed Quietness,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듣고 나서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두운 시대를 타개하기 위해 다윗이라는 인물을 준비시키시죠. 그러나 성경에는 다윗이 영웅처럼 바로 등장하진 않습니다. 이방 여인인 룻과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나라는 여인과 함께 등장합니다. 한 가정의 아픔과 임신하지 못하는 삶의 고통, 격분시키는 분인나와의 갈등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룻과 한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과 기도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힘든 가정생활, 직장에서의 어려운 대인관계, 그 작은 일상의 일들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범한 삶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그사랑교회 고상선 목사님의 일상과 하나님의 나라.

일상 복귀를 앞둔 우리에게 힘이 되는 찬송가들을 오늘 듣고 있습니다. 방금 흐른 곡은 우리 찬송가 집에 실린 곡은 아니지만 모두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는 찬양 Living Hope, 주 예수 내 산 소망이었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또 이 곡만큼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찬송이 없겠죠.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0: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9월 27일 주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의 끝자락입니다. 시간이 빠릅니다. 긴 연휴 뒤 일상 복귀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드는 가장 큰 감정은 두려움일지 몰라요. 다시 시작되는 세상 속 스트레스들이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아까 묵상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의 나라는 평범한 삶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다. 예,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음도 감사.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예, 내일 월요일 연휴 뒤 시작되는 일상 우리는 다시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아트 가펑클의 Why Worry, 무엇을 걱정하나요? 들으면서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닫고요. 2부 와주세요. 2부는 라디오로는 못 듣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에 들어있는 채널 Joy for You에서 7시에 이어가죠.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0: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일상의 회복, 일상의 복귀를 앞두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찬송가들을 듣고 있습니다.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 열었고요. 2부를 오늘 열어준 곡들, 힘을 주는 찬송이라기보다 약간 힘 빠지게 하는 찬송이 아니었길, 뭔가 이 두 곡은 우리에게 그만 쉬어라,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라 말하는 찬송 같아요. Work for the night is coming, 어둠 밤 쉬 되리니, bringing in the sheep, 새벽부터 우리였습니다. All hail the power, 주 예수 이름 높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Far, far away,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이 찬송가의 2절 가사를 보시면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으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제 주님 손을 잡고 우리 힘을 뭉쳐서 죄악을 끊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입니다. 주일 아침 정미나의 Amazing Grace, 우리의 몸과 마음에 힘을 주는 찬송가들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곡을 안 들으면 서운하겠죠?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주, 그리고 Victory in Jesus, 예수 안의 승리.

힘이 좀 나시나요?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Victory in Jesus, 예수 안의 승리,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주.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좀 차분하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하면 쓸쓸한 감정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은 쓸쓸한 느낌의 단조 음악도 따뜻한 커피 한 잔처럼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If thou but suffer God to guide thee,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준비했습니다. 자주 부르는 찬송은 아니지만 부를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진지하게 다짐하게 되는데요. 이제 달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I gave my life for thee, 내 너를 위하여. O thou deep, deep love of Jesus. 어느 민족 누구게나 차분한 찬송들이지만 또 이 곡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단단한 힘이 느껴집니다. 그동안 비상금을 저축하고 휴가도 아껴두고 가족들과 함께 쉬려고 조금 더 열심히 일한 시간, 때로 참고 견딘 날들까지 추석 명절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9월 초부터 이런저런 계획 여러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만큼 알차게 행복하게 이번 연휴를 잘 보내셨나 궁금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다 라는 말이 잘못된 얘기는 아닐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 욕심 멀리하고 그저 겸손하게 내 것을 나누는 그 손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I surrender all, 내게 있는 모든 것을.

I surrender all, 내게 있는 모든 것을 Come thou fount,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참 감사합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 이렇게 잠시 멈춰 설 수 있는 연휴가 주어진 것도 또 이 계절이 주는 두둑한 인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도 참 감사해요. 거두어드리는 수확의 기쁨이 있고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계절이어서도 참 감사합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이라서 아쉬움도 크지만 아쉬움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채워야겠어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제니퍼 전의 Give Thanks 거룩하신 하나님 연주곡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아침 건강하게 만나요.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힘들고 지칠 때 가장 위안이 되는 거, 즐겁고 행복할 때 더더욱 평안에 이를 수 있는 거, 무엇보다 나의 편이 있다는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상황을 이해하며 내 삶을 전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 바로 사랑하는 가족을 꼽을 수 있겠죠. 이 힘든 세상살이에 내 편이 있다는 사실, 바로 이 믿음 하나가 힘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고 또 두려운 내일도 기꺼이 걸어가게 만들 수 있죠. 짧은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는 오늘 주일, 든든한 내 편과 함께 소중한 기억 좀 더 만드시면 좋겠고요. 그 힘으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시금 시작되는 일상도 파이팅 넘치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주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9월 27일 주일이면서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아, 너무 짧은 나흘간의 추석 연휴가 많이 흘렀습니다. 아쉬운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나흘 동안 연휴 이 기간 함께한 소중한 경험들 좋은 감정들 잘 간직하면서 이제 2026년 얼마 안 남았거든요. 남은 시간도 잘 또 힘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나누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우리 한나님 청하신 곡 아침이 부른 세상으로 함께 듣고요. 금강초롱님께서 청하신 곡 홀리원 피처링 지미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이길원 집사님 청하신 송정미 피처링 헤리티지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듣고요. 임소연님 청하신 나얼 브라운 아이드 소울 다이나믹 듀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리고 한 곡 더 이어갑니다. 조하문 목사님의 강하고 담대하라.

조화문 강하고 담대하라 들었고요. 앞서 임소연님 청하셨던 곡 나얼 브라운 아이드 소울 다이나믹 듀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들었습니다. 이길원 집사님 청하신 송정미 헤리티지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였고요. 금강초롱님 신청곡 홀리원 지미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앞서 한나님 신청곡 아침 세상으로까지 다섯 곡 배송해 드렸어요. 자 이어지는 신청곡 소나무님 청하신 한웅재 일상은혜 그리고 마음먹기 나름님 청하신 곡은 손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듣고요. 사랑이야기의 돌보심 그리고 닉네임 나이차님 청하신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 여기 한 곡 더 더빛나님 청하신 곡 이연수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닉네임 더 빛나님 청하셨던 이연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들었고요. 나이차님 신청곡 시와 그림 이제 역전되리라, 사랑이야기의 돌보심, 그리고 앞서 마음먹기 나름님 청하신 손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었고요. 소나무님 청하신 곡 한웅재 일상 은혜까지 다섯 곡 주일 배송으로 만났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김성은 나는 비록 약하나 듣고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 포 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 포 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